0: 빵짱 일이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린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미츠브라이
0: 빵짱 일이죠.
1: 뭐다 무필리언 임포르텐 료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일이죠.
1: 바라사 바는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일이죠.
1: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강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조이 바이 돌쇠 가다 조이
3: 아람은 아노 몽 돌쇠하
2: 바오 곰코 사우 얍코 초야 바라 막 스윗 만 사 발라 사코 나오
4: easy as 1 2 3
5: 바라 라몽 ABC
6: all hits one after the other 뿌에딩 뿌에데 다힐 there's more sa gabi